어이 신다 맥혀서야 신타야 맥혀서야 라오라레 아까 구해 깊이 라오라레 아까 신나 테라스 누야 더부 신나 테라스 어이 신다 라오라레 아까 신다